0: 买人家。
1: 보크람범이나오비자눈에서봐미대이사이다다비리싱훈라이린비사이타롤아카스바님팔하우지가목산독자리숨탕기세색바싱나삭바마탐미세아한바달리자리소이범부다산드라기마예타라우리짓비빙앙인비다데이케누이테이마아숨나세오보마탐세구돌탐자리

0: 아니스,
1: 아빠.
0: 아 신낭 시 얌달리 뭐 시앙 그시 떠오르 오바.
1: 아빠 낭 수이 암나 달리 나릭 따따 따오 시하이.
0: 시, 앙 그시 루르가 두데기 시기 잉글리시 파라시 파르시 두데기 아주 타벅 자 토우게 해봐.
1: 타벅 자코 아이코네 따오 자니.
0: 낭 나 도움데디 하이로이. 아이 아우들이디 가만히 도우도이노. 시, 두민네 따오.
2: 아스, 앙앙 나 하이수 하이바니. 앙앙 라이릭 파하닝이네에다나 라이릭 따 따오한바. 아이욱다 티우션 농튼다 수 티우션 티션 로이라가 아무쇼 라이릭다 혼바 아스 마시메 암세 아이 얌밤디다
0: 슬로이레 카라 딴느 라이리게 시다바 낭나무 하질라브로
2: 아오이베니 아이코이기 와나타바다 하우지깔기 마마마 파싱시나 앙앙 셴바기 모웅세 앙앙기 닝제바 아빠암바가 로이나 남하티라보
0: 아무크다 두밀레유 야메 칸가 안우게 되오게 마마마 파나 마사남 타닝 마호나디 하우직 라릭 파바다 카라 와호르가 둥다 아저 상 우에르가 누가인 힘내버네.
2: 이스, 호에 아두쇼 아마롬다 좀부디 좀미. 아두부 호나바 바바 악당 하이실라 암니나 라이릭 파바 차트마야 마마디타 두나 라이바. 하이디 아저부 오이니 하이두 아저부 오이바 팡다바 가야마 라이레 하이바. 아두다기디 앙앙싱 뿡꾼 마리 라이릭다 루키바. 아데디 카라사오르가 랑페이다 라이크다 마타도크라니. 아데디 마사도 촌담 나담 따오라니. 마마 마빠 마신 마나우 누시바 와라이 챗나 론챗 로이나 캉악티 탄자드르가나 아차오 상웨라 간다 앙앙웨링에다 나하웨링에다 딩아우 호드람니나 코능아우락파시디 이스 마신나 부헤나 사티하
0: 오야리
2: 이샤디네 라이 슈크라 파한바 아데기 사나바수 사나한바 마나카리 밤게도 항독피라가 마나 밤바두 아파보웨르디 마두 헤나바 호나바다 마팅 밤비브네 헤나 파트로
1: 로이리 파파
0: 하 Yampare. It's a di Hayang Chauruga Kariwini. Police a soba doctor. Opiski tabak a soba taipunba. Gari de gatinba. Natraga. Sanaba a pauba.
2: Papagia sigumba. Koliski was a hyuni hyuni. Kariwini.
0: Hayu hayu. Nang no winning bado. Mamana wehendorin.
2: Wehendorini.
1: I di ask him yoni. A do I learn a tatoka.
2: Ice cream, you lager, none of which other riba. Papa, mamma, the empty pizza, we draw.
1: Pizzani, a mamma, tongue, pee me.
0: Say, Anis, Nasidi, cum de aro. Papa, mamma, canane, henna, no sea. Papa, go, cumune, papa.
1: Papa, do you hang a canoe? I'm not why I mean.
0: Oh, do the canana no see, having them dreddy, no see the body canano. I win it, mamma, mamma. I win it,
2: I win it.
1: Nang no see. Mamma, I call you deep box of proposal like that. Bubu hoits and then we get it like carigino.
2: Eh, I call you so a double bomb lady to thee.
1: Adagi to the lintoing and begin it.
0: Is that she, Uncle Padori? Sumene, sumesumesume, yam hide.
2: A quina, hozi, kariwini, and hide by the mana ice cream yoni hido. As I know my trita.
0: A party over.
2: Hione, a mutaka hai over, nankariwini.
0: Too o me. Mana karisu kung banati, doctor, officer, police, a sober kaido, canana kaino, kari kene, kari kane, money. Gama karisu kung banati ever.
1: Kangi ID police oraga no mai paraga da daogi hui ase dang dang katakani tukani
2: isase makoi hui sina tanari se ari rak shuramni adunani marangang si
0: aduk kai da hubagi matom da selalino
2: chatkinu dia dia bubu hui chat pada power ni dana
0: masi gi number ni pana loi se masi he tatori se masi bukana no hello Hello, Mutter Crane. Sibu, Nanga Kangnaba Miro. Ha, numbers is the miss call, Marie.
2: Eh, go in here. Biron, the ying.
0: Nako Nahandaki mana, Tori, see, Kayarano yengego, yenge.

0: Hello，
1: Hello，
0: 이마 아이니 이마 하이비요.
1: 이봉어, 간다, 마부디 좀들래리 아도, 감독씨 하리베노.
0: 이마, 마두 가르답네 가느시마.
1: 잉오에, 앙앙도 마마네 야암네 소리 까파나 묵대벨로이래. 앙앙도 네 순에 마마봉아이람 가니도 이봉어. 아도 난 아무땅 마마 마사세 운한 시라 해봐.
0: 이마, 아니 수숨 레이키니 가다이 데수 셀로 마수 레이키 가다 우리 보나트로 모두 답나 가는 시마
1: 이봉어, 낭나 숨 답타나 나바 칼링아 이시다냐? 타우독세 토크리버니 나트로 하. 폰 똥네 똥네 해봐도 칸가디 낭폰 토가이베 야드라. 낭기 높이부 담담 푸드나 와라 호라디 마시 토크드라 해봐. 하. 낭나 소이바니 낭나 소이바 마시 낭나 소이바니
0: 이마 마두 먹티 나사 누피두 간캇 만드로 호이다 호이다 아이기 수 그래 소이바 하이둔
1: 하우제수 낭나 럭신 비다바다기 이카이 캉다나 누파두다 묵쌋 카바디 이수도 파락 야함나 타호니 코 이봉원낭
0: 마두 수마게 아빠만 이마
1: 마두 야로이 마두 야로이 해리시니 이수도 파락 야함나 타호니
0: 이마 와리앱두 투멀리 아이 담마게 마 할로 할로 이마 하이비유
1: 이만한테
0: 하
1: 아이니 아이부 아이부가 비라로이더라
0: 마두다기 헤나 루보와항 본시다 탱나드레 에이 탱수 탱나라로 우왕도막 항 입은 낭기 탁수야들이 아이부디 타생나 하이라바다 아둠 눙시 타모이나 수어둠 낙비리 아두부 쿨링리바 이코기 미암기 짠나 론쳇 퍼저블 리쳇 퍼저더블 리쳇 리쳇 가야나 쿠나이세 뿔리바니 낭부 에이나 낙비바 하이바 낭부 록신바 하이바세 퍼저블리 쳇기 타우리에 맞닷 키바네 낭긴나 또 미오이 깨야나 땀나락 바야이 에이 코이기 칼라마 두가이바네
1: 아니스티 깜더리
0: 낭이 마팜 캉드링에 에이 미나마 가야 쿰키 아 호직 거리에 뭐 쿰네

ꯈꯨꯗꯣꯜ ꯌꯦꯅꯤꯡꯁꯨꯕꯗ ꯍꯧꯖꯤꯛ ꯇꯥꯕꯤꯈ꯭ꯔꯦ ꯃꯩꯔꯤ ꯐꯤꯜꯝꯗꯒꯤ ꯕꯤ ꯀꯨꯟꯖꯕꯤꯍꯥꯔꯤ ꯁꯔꯃ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ꯁꯨꯡ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ꯅ

0: 디진 훔진 벽이 잡산 아싱거나 싱캉 들어가수 제이 쿠딩기 개불람자우 내셔널 밥다 상하이마사 야암나 시름니 타자네 마시기 마름 가야술레이게니 상하이마싱 카르기 라바 몸마락다 세히 마탐 상나 한나한나 윤반 미나락바득이 보글락바 마사싱나 라이나 띠나 악톡바 마디 홍락리바 꼬이벽이 삭담가 마욕나바 나트라가 사신 수신나나 라이나바기 빵글 타우나 한타락두나 마마기 뿌응데 레이링에다 나트라가 손담 나담바 마사웨나 보글락두나 시름가니
1: September ki tarikh ko Nepal ningthauka ba numit ki ayuk pung taret khonjel nasomda sanduk chagani yaifu yumbal gi thauram thauram asida revis leina gi matang da khangjin ba yaba sing hai ba hiram asida state veterinary hospital gi superintendent dr r k lata sanaga aikhoi gi mihut seram linthoi ga unadun wari saba tahan jagani thauram asipu puthokpa thokchom renubala
2: Rabies hari balaina ase koi na virus makhlam na thuan bani. Hari ba virus ase koi ki na sa ki maa ki families na koi.

0: 보기는게 샤샤샤샤 놈이 당시디냐 사크라시나 릴레시코
1: 달리 달리
0: 부부는 하이 안타 싹마야마마 상하오나 통하고 비제드위니 슈보 샤샤샤샤 슈디 마름 야누 못보니 하
1: 나마야마이 북디 승산수단된다 북디 고로고로 공시 따드라 아이 북탄대 아이시니 야로야로 저기니 너랑수 너살수탄대
0: 북 공간하버네 샤샤샤 신체 가래양 닥칠로서 샤샤샤 고자이시 바이 샤 우포 일락겠고 샤샤 탁살로 탁살로 아 가래양 내 탁살로고 아두니다나 아두니다나 이 슈디야 슈디 말하면 야는 뭐이 바라보라 람바 바라보 영호
1: 부부와 북시야 탄탈레 아두아
0: 슈뚱링아 브로
1: 아이 아기 통도 산으로 보기 양와래 뚱먹이
0: 자자자 老老老 뚱먹 뚱먹 뚱먹 부부는 하나는 밤 타라가 탐비라보니 슈기 까칼러세 까칼러세 자자 아이 바이좀 소피라께고 뚱먹 뚱먹 뚱먹 뚱먹 뚱먹
1: 부부와 홈테모과
0: 호이니 호이니
1: 아이고이나 뚱드니
0: 호이 호이 호이 아 부부 홈테모께고 뚱먹 뚱먹 뚱먹 뚱먹

0: 온통이다. 에이, 속이 말아이 벅시에 티 크레다고. 얘인데 롱아 안 벅어 짜게 하라니. 그리노 그리라 이노 비자가 노리버시모. 아이고다 생푸드 그 식당 여름마다 돈비래 눈이 당이 커서 서식 오이네 각비버리 맞았소 맞았소 싸고마 온마리 각다 어 아이 시부와 숙야 함라 소올라받고 이 빠기 부고 낭이 바보 아로가 놓고 낭 나로 입에 미꼽다 하이런 모와 범싱에도 이거 하는 악봉암들이 가시수 미망다 호흡기부터 녹시가도 바텅바텅 우락리
1: 뭉어 사오바 낭가인 하리우세 문나칼로 나마오누 비세 얌나하니 마나 통가할시다 호텐 밤질래 마삭 마따고 퍼져버니나 라이까이시다 누빠나 신기야 까붕어리네 라이까이시 밑 나오는 월분이고 미에테 슐럼덤 높다리네 미암나 가나카니 강나르글리 바이브세 나마오누 비기 사제끼 마카수 보리버니네 뭉치쳤드나 우나 랭비 하이버 보루슐리드나 하 낭수캉리니
2: 따다
1: 에이 거의 부디 알로 여러분이나 우신나다나 마빤 톡도 부술래이바 벤톡 보던 망음니 마도 부나하 신디 마도 캉망음디네 나마우 누피나 호텔 해 캉부가 랭리버 집가싱세 마신캉디 빅크라바 가리슐레이트라바 호텔 시다 첸자오 바이바 마피난 마신네 야암나 빠올립시 가리노 하 미에테기 호텔도 펑더바 나마우 누피기 호텔 마사시도 펑바 요원도 거리리게 아이기 와칼르디 마도 마도 구딩 먹심도 아파보거리까니 다지디 미암나 강나리부세 낭수강범 독보니 미암기 와다 아숨벌레이 하이벌레이브니고 아두가 타이방마부수 일리 하이나리브니
2: 아이기 아이기 이몽먹나보
1: 호이니 낭기 나마우두니네 아이나리부세
2: 아이기 이몽먹나보
3: Guirabani, Naharol Singh, Amadi, Laikai, Miam, the Ne, I'm going to tuck down the Hariba. Kuragi Kalagai Kuisu, Haikidabani. Adubut Hogdogs, eh? Yam to Shelag Lekura. Mato said the Ne, Kongang Likai Sigi, Ikai Kumnaba the Su, Atoba Sopama Oire. I call Yam Pendre go.
1: I call Yam Pendre Nimo.
2: Ibema Mimsa, Tada. I did what he say. I see the Kangi. Miam Sovinuko.
3: Kura. Adune, I couldn't an ingrise. Kuragi, at all but swipe my leg draw. Imon, pinna by Sapusella, eh, Hidena, Mabu Pantatadok Labadi, a Pabo Roiko, Masana Hani, Wakalmapungyam, the Pabba Sunatri, Masada itak iranga Taura Ba, Hibase, Masana Tavani, Masse, I couldn't a pangin in Sinbangaksu Kandigano.
2: Ibem, ma'am, sa. Isana Hibado, Sumlambasia. Ado, Kuradi, Sonsilak Labanina. Kan suvo nomu sungamdre. Ima wasina mapung de yumse puzabani. Tada, hotel simatangi mapana. Eko yumse puzabani hai. Aine imo bukan katpangak sunati.
1: Adu dani ne eko ni adri usaya.
2: Laita laira sinapuna ma oil libani ne tada. Madumakna magi punging hunglak pasu ma oiram bayai. Ah, mayana takpira ba singna bira bani na. Hojikti aishu kare yengshin ba hai baduni tada.
3: Wapam sitarai na dilobiga nuko kura.
2: Biama.
3: Kura gimaying lagane, like I see kangli bene. Sing never talk to yam na talker bene. Gadigumba patanum the tolak labadine. Yam ningam la roi.
2: Adune adune. Sashing. Tada coin abunum shibiduna. Hana mangjong and a kangan bid of ibu say. Yam no ice. Yam no ice.

0: 하세라만굽는구나마이홍사가랍네마시리아이아끼바마따파오래눈이뚜라눈이뚜다아이나통나가라당뜻수파라물러버리이쁜군이막신나는거다보니이모가갈란마추야이짜크레놓고짜크레다아이씨아이씨어떡빵키드레놓고어떡나빵키드레놓고샤드바키샤드바키쪽타란마뿜마너무부탁나마나망망그래뭐니뭐니라만라만생가다오니니빠가뭐왜이러버디아이나가뭐다꼭들라만생가다오니
1: 허허파랑기파랑기오버디기폭질럭이봐다기방알았으나파랑능아리버칭정시르따리아마나이보거리라만시루시하이나마네마네아이씨까니아이씨까니동방톡을보거니라테세라테세그런내컷비람락에마시기과이득이가당못돌반마야기통콩쇠무시다헥뜨여락에
2: 아도난가리기알노하요
1: 아이소리사라행마도행마가뭐예디테동체이소리보게디행가버리네랑뭐마시라이코이보상이피니한겨소리바네아이소보상이바모행마테이감로예니테
2: 부부나가이도아이간데아도난와가무다마야기니하이두디부부나니기파테나바도바라이네야디하이다이네연금세
1: 쇼에와세혹시그래다낭에농시라바바시나뽀뽀기야사오바뽀마망크레뽀뽀기생연따그레닝테아들디낭뽀뽀나하이바시디일로고
2: 하요뽀뽀와아이디뽀뽀나하이바로인도니
1: 샤샤샤아들디이시다까까잘라시고
2: 그다들자또있는부부와
1: 낭나하이바라이하이브두기만학더니
2: 마디에양파브라아이부와루나도비가드라
1: 양파이낭무루나소이네도비가니망원다상제르바쿠디막로이네산비자아이아이이락게코아아
2: 나이디야엉엉부아하하버가야짠잉짠잉바삐져봐하
1: 마기만학도부살라디나아무하나아랑코랑부도레이르로이닌데아와아빠마뜻을레이르로이도보네살라시고
2: 까돔내짜뜨이노
1: 농숲담나숨링이싱기이시엘더삿크라가도보네
2: 너디홀라로이드라
1: 호러로이호러로이가리이혼게도리바노아이나가리이슈와닝아일레이트레이시에

0: 대백도 나서 해비기부터 니 야므나 따와다 뽕응시비 세여머 각수 오이 하이베다레 아 타벌럭다 팜라수 이폼럭다 락바 와칼시다 가나눔 불레디 아 타와이가 누아이다바 타벌기 응우니미시드니 헤니 이나락바도
1: 호이 하지시 이시지 따라칸다 아퀘기 융기 마눙데레람 따라가수 에퀘기 레디오시 파이라칸다 수망다 토어갑능 팜마가 아티아데 인가라간다 파티럭퍼기 피우마두수 레이디 뮤직시
0: 코에 아더데 빅토마락 타나이퀘기 라이프더수 유나이츠 코이 머릅싱나두키마티 타와익상 야옹나 아 사루야미바 코랑나 타비버기 마미도 도모 우버팡제리 에코이나가 타자리 베세메익세 아 꽌카톡더네 이비럭과 시데니 코이나스누가 아이제리버세 오도 머릅렌토이 샬람나 수하이리 유나이트 헤그호버데기 아돔 타바니 아무 파울럭컷피디 다우니나
1: ado maruf ki sms ko utni lokhna batau si thira kanda
0: ado teaser bani maruf ki ji ubadai na ado teaser yengja wa kan sida maruf na khanbi rakli bi sei se ahingi thabalei leinam se haiba surma chanum di amarji lorim bangi sei sine ado maruf na ibi rakli se lentoishan lam deidi ranjana naurim yumnam roshni oinam nongpo ngan bi naurim pyari naurim sarita maibam thoi bi wahingbam tababi manibala golmai ningsing lailu kabui amadi radio tabiri bapum namaka tamina jage haibani do marum na laifam sina nambo leima pupam dagini haini ibire ado marum na khanbiragli bisei se koi gi naharol gi khonjil gi oina leise do laibak thiba haiba tare hausik ma koi na thase gi thiba kanda kudong chada bakara leire sei se do na maru mathangi ikoi united six oi shoi dena thana na bo hone jage mathang da su khanbir o haiba wafam thamjeri
1: hoi aduna maru akhoinadi thajining ba kyam dilai ba sei se do bo hek thabagam da ba sing adumuk mikup su yau da bitina te do na hausik si makhatarak poina mathangi sms mula ko sikaitri
0: mathangi sms se malang ba karnika premi amadi mahen haina ibirei
1: hoi
0: Marup Singh asige laifam na kakching lamkhai degini hainasu ibirakli ado Marup Singh na makhada sumna phongdok piri unite ki thoram si adum tabani isai khan ge haibdi nong ta kallude adu bu yamna pakhat pakhat nei sei si khan jarak pani khanbirak trabadi ta singna warok jagani haibi
1: hoi marup na sms ta ibrei ba masimak akhoina uzarakanda ngasigi maruki isai si mok tha da yadre hai dena isai je kanna thi jarakanda isai si akhoi phang jare dena maruki isai sui sui dena tha jarakani isai si ma yam na he na ta av dena ngai ba akhoina ha sing gi di yam sana bi sei ga dena
0: ga mane khanbirak li bi isai si na mapal nai tra ba imphal to kiski sei ni khudol tam jari

0: 혹직도 비리 나세범 사나 도이자누나 섭바 그농 이세이다 감바농반 아니나 라이 핵부기마다 아돔나 토롬 따비리 버스야 가스바니 팔기 강라 채널 되게니 혹직 채널 시다 따비리 부싱기다 막 아무글란 톡서리 야이 페임발 다 임파모이 발레라 마차 아노우바 마포 릴라 이바 아리범 사라찬드라 서마 부토코다 땡방바 hemchanning thokjam lela puthokpi thokchom renobala hauji laijare yai feyumbal gi lela matcha anoba mapo
1: hauji tabirasi yai feyumban gi lela matcha anoba mapo lela iba aribam sarachandra sharma lela puthokpa thokchom renobala puthokpada tengbangba hemchanning thokjam hauji laijare yai fayumbal ki lila macha anoba mapok

0: 저기도 눈 아이바이브도 마시라. 마마 나 싸는 피는 그리스 와른드라 보면 땀시더디 낭데 눈 아이브 시야오보 팡드레 낭부 아먹다디 할라코가 나시디 나 싸는 피는 그리스 와른드레 와리바 하이바부 낭 땀망아이레네 싸우비톤
1: 봐봐 그이다 우리 갑돈을 내려봐디
0: 갑돈을 나시기 누가 이러면 맞담세 남아디 야오고 방리다 고인나 칼로보다 누가 이따다나 이빠는 숨 졸란만이다
1: 뭐이다소
2: 그대로기
1: 에코이 비말라이 바바가 가리가리 와리샤나리노 아무것도 다루키기
2: 마시나 어찌따 니감 럭들시 이문이시오 이씨
1: 바바 자크바 이마기 누가 이따 와칼라 칸다나 레이라 노바 이마소 마팜디다 누가이네 라유라게네 자크바니바
0: 나마도 라름렌다 누가이네 디레름바니 코니피무사
1: 누가이네 라유라게나 에코이마얌 타독도나 자크리바나 트로
0: 파레 파레 나마노 누가이네 레름바니 하이럽디 파레 아두구네네 피무사
1: 바바
0: 나마도 모모테 누가이 바헤부도 방적히드럽니 나마노 모 광콘 키부드수 노이마 양기 호나보다 롱 맞다 띵클하게 자자바 팡더바다기네 안남바나수 마이모 광도 꼰키바
1: 바바 아스 뿜나막도 칼루라 놈이 바바낭 시디 딸리
0: 칼루라 칼루에나 칼리 숨 했던 감다바 아 바나수꾸이 롱 맞다 까오게 하이분 감대네 이빠
1: 바바
0: 이빠수 남하게 만났다 부산링 해다나 피나사
1: 바바
0: 이네 사크럽디 너이 과이수 와라로이 아이슈 남아기 칸바도 칼라로이다나
1: 바바 아둥당강 비히바까리기도 이코이 뿜나막 농마디 쇼이다나 달방반 타도옥도나 짝가다방 하다니 하나 권기 왔다니 바바 힝닝아이시다 농신다나 농아이나 힝나바 호나바나 파트로
0: 호이네 이뻐 남아오 아무거나 칼라로이 코너피마사 칼라로
1: 가리기 칼로이도이노 바바 현진나 칸비가 노 하자버기 와니
0: 아 낭부 시기 짝 틀레 이브라
1: 나수싱데 틀루즈 오나 하이가다바수 마기 마기 마토우신 마주다 하이버가 감디다 바바
0: 하이룬 하이룬 마기 마기 마토우도 어떤지 쓰는 이 자식 아 낭수네 틴도가 틴진가시다 온도 노와를 이게
1: 가이다오버기 와도이노 바바 학장 차제로이네 락보부 아스 사이클제 똥버데기네 쿠나바가 로이드 파도그래
0: 아 파이 낭나부 나산누가이제르버디 얌파이
1: 바바 다소코이 남마코이디 바바기나타 아무따 짱나트로
0: 코이 와도 이빠다 무한나팔락 마석싱도 이빠이 응인데 아이네 시여버쇼 마코이 야올락가누코
1: 바바
0: 나마하기쇼 낭나 응음바 카르푸 톡제도나 수원 크레드나 아주 마이나 이빠하기시네 삑딱나 좀 솔로우 깔로우 가리군바 뭐고 야올라바 낭나 깔리바도 파오바 이빠디 러우로이다바니
1: 꼬마
0: 러우로이다바
1: 바바 이마하기디 바바나 깐나팅바다 이하오키다바니 바바수 카라리 칸타비 유카이다오바게 바바
0: 아이 야암나 칸타크래 아이 짜마라 칸나 칸타크래 아우지 가무 칸타네 오기 맞담도 레이트레네 이빠다
1: 바바 미오이 번에 밤내리 시부 아파발람 비라 짝바도 나트로 하잉 바바나 대방 팔타도 옥도나 삭키바다 파트나 삭키 하나 도우샤로 파나 삭키 하이바도나 파트로 바바
0: 이빠카 이빠게 타모이시에 싹바 헨크래
1: 바바
0: 또 이코치다 따리바 닥품세 낭수 강리바 나트라네 눕이마사
1: 바바
0: 나 코이부 미야마맘 오헨나보 호나보다 나마아가 이거나 까야다 와나 호나자키 아두가 카모탁다 아리엠바다 짜헤이다바 짜두나 따호이다바 타바 까야다우두나 마사하 소간바다 나타나 아이 코이부슈 까야다 와한키와
1: 바바 아이 로이나 캉이 바바가 이마가나 이코이기다마 까야다 와자키바 ꯍꯧꯈꯤꯕ ꯑꯋꯥꯕ ꯀꯌꯥꯗꯣ ꯀꯥꯎꯊꯣꯛꯄ ꯇꯝꯃꯁꯤꯕ ꯕꯥꯕꯥ, ꯋꯥꯈꯜ ꯂꯩꯅꯥ ꯑꯣꯏꯗꯅ ꯍꯦꯟꯅ ꯁꯣꯛꯆꯤꯟꯅꯕꯅꯤ꯫ ꯕꯥꯕꯥ, ꯏꯀꯨꯕꯣꯛꯀꯤ ꯃꯆꯦꯗꯣ ꯌꯥꯝꯅ ꯀꯟꯅ ꯉꯝꯗꯦꯅ ꯍꯥꯏ, ꯑꯗꯨꯅ ꯍꯣꯔꯦꯟꯁꯦ ꯑꯩꯈꯣꯏ ꯄꯨꯂꯞ ꯑꯅꯥꯕ ꯍꯪꯕ ꯆꯠꯀꯗꯧꯔꯤ꯫ ꯂꯝꯅꯒ ꯂꯥꯛꯄꯒ ꯍꯣꯔꯦꯟ ꯊꯦꯡꯉꯛꯑꯕꯗꯤ ꯂꯥꯛꯄ ꯐꯔꯛ ꯇꯥꯒꯗꯕ ꯃꯥꯜꯂꯦꯕ꯫ ꯑꯗꯨ ꯕꯥꯕꯥ, ꯆꯥꯛꯇꯣ ꯈꯔ ꯍꯦꯟꯅ ꯄꯨꯔꯛꯑꯕꯅꯤ, ꯍꯣꯠ ꯀꯦꯁꯇ ꯌꯥꯎꯕꯅꯤꯀꯣ, ꯑꯗꯨ ꯆꯥꯕꯤꯔꯝꯃꯣ, ꯍꯌꯦꯡ ꯉꯟꯅ ꯂꯥꯛꯅꯕ ꯇꯧꯒꯦꯕ꯫
0: ꯍꯣꯏ ꯍꯣꯏ ꯍꯣꯏ, ꯅꯪꯒꯤ ꯍꯣꯕꯤ ꯍꯣꯕꯤ ꯑꯃꯁꯤꯅ ꯐꯔꯦ ꯐꯔꯦ ꯐꯔꯦ, ꯆꯠꯂꯨꯔꯣ ꯆꯠꯂꯨ꯫
1: ꯑꯗꯨ ꯕꯥꯕꯥ, ꯑꯋꯥꯕ ꯋꯥꯈꯟꯗꯤ ꯈꯪꯒꯅꯨꯀꯣ,
0: ꯅꯈꯣꯏꯅ ꯆꯥꯎꯔꯒ ꯋꯥꯔꯝꯕꯁꯤꯡꯗꯨ ꯀꯣꯛꯈꯤꯒꯗ꯭ꯔꯥ ꯍꯥꯏꯅ ꯏꯄꯥꯅ ꯈꯜꯂꯝꯕꯁꯤꯡ ꯑꯗꯣ
1: ꯕꯥꯕꯥ
0: ꯂꯥꯜꯂꯝꯅꯦꯅꯦ ꯅꯨꯄꯤꯃꯆꯥ?
1: ꯑꯗꯨꯕꯨꯗꯤ ꯆꯨꯝꯃꯤ ꯕꯥꯕꯥ, ꯑꯗꯣ ꯑꯐ ꯐꯠꯇꯗꯨꯗꯤ ꯃꯁꯥ ꯃꯁꯥꯅ ꯈꯪꯖꯔꯛꯀꯅꯤꯅ ꯈꯟꯗꯣꯛꯄꯤꯔꯣꯕ꯫
0: ꯑꯗꯨꯕꯨ ꯏꯆꯥ ꯀꯧꯕꯅꯤꯅ ꯁꯣꯏꯔꯛꯀꯗꯕ ꯃꯌꯥꯝꯗꯨꯒꯤ ꯈꯜꯂꯨꯕꯗ ꯈꯟꯗꯕ ꯉꯝꯗꯕꯅꯤꯅꯦ ꯅꯨꯄꯤꯃꯆꯥ?
1: ꯉꯝꯗꯦꯅ ꯄꯥꯕꯅ ꯃꯈꯣꯏꯁꯤꯡꯅ ꯀꯔꯤ ꯇꯧꯕ ꯉꯝꯕꯤꯈ꯭ꯔꯕꯒꯦꯕ?
0: ꯉꯝꯕ ꯍꯥꯏꯕꯕꯨ ꯃꯄꯥ ꯑꯃꯅꯦꯅ ꯍꯥꯏꯔꯨꯔꯕꯁꯨ ꯃꯤꯅ ꯇꯥꯕꯗ ꯋꯥꯔꯕ ꯋꯥꯍꯩ ꯋꯥꯇꯥꯡ ꯍꯥꯛꯇꯅꯤꯅꯦ ꯃꯈꯣꯏꯅ ꯅꯪꯒꯤ ꯇꯥꯆꯧꯁꯤꯅ ꯑꯩꯒꯤ ꯐꯝꯗ ꯉꯥꯡꯈꯤ ꯁꯛꯈꯤꯕꯁꯤꯡꯗꯣ
1: ꯕꯥꯕꯥ, ꯉꯥꯛꯄꯤ ꯍꯩꯕꯅ ꯑꯊꯣꯏꯕ ꯂꯟꯅꯤ, ꯑꯩꯅ ꯇꯧꯕꯅ ꯑꯩꯅ ꯐꯪꯏ, ꯃꯥꯅ ꯇꯧꯕꯅ ꯃꯥꯅ ꯐꯪꯏ, ꯑꯗꯨꯒꯤ ꯁꯔꯨꯛ ꯆꯥꯛꯁꯦ ꯆꯥꯊꯣꯛꯄꯤꯔꯣ, ꯕꯥꯕꯅ ꯄꯥꯝꯖꯕ ꯀꯦꯡꯒꯣꯏ ꯊꯣꯡꯕꯗꯣ ꯑꯗꯨꯁꯨ ꯌꯥꯎꯔꯛꯄꯅꯤ, ꯑꯗꯨ ꯕꯥꯕꯥ ꯑꯩ ꯆꯠꯂꯒꯦꯀꯣ, ꯍꯌꯦꯡ ꯉꯟꯅ ꯂꯥꯛꯀꯦꯕ, ꯕꯥꯕꯥ ꯆꯥꯛꯇꯣ ꯆꯥꯊꯣꯛꯑꯣꯀꯣ, ꯑꯩ ꯆꯠꯂꯦ꯫
0: ꯐꯔꯦ ꯐꯔꯦ ꯐꯔꯦ, ꯑꯩꯅ ꯉꯥꯡꯈꯤꯕꯁꯤꯡꯗꯣ ꯃꯥꯗꯤ ꯈꯪꯕꯅꯤꯅ ꯁꯤꯅꯅꯤꯀꯣ ꯃꯥꯅ ꯅꯨꯡꯉꯥꯏ ꯌꯥꯏꯐꯅ ꯄꯥꯜꯂꯤꯕꯁꯦ꯫ ꯏꯕꯦꯝꯃ ꯏꯄꯥꯒꯤ ꯏꯕꯦꯝꯃ, ꯅꯪ ꯅꯀꯣꯛ ꯐꯥꯎꯕ ꯆꯤꯛꯇꯕ ꯑꯣꯏꯌꯨꯀꯣ꯫